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떨었지. 수많은 외우듯이 나의 길이를 가봤었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떨었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떨었지. 지문을 외우듯이 나의 길을 읽어봤었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